0: 말했지. 하나 인디안 고른 말 월보여라. 하나 거꾸로 돈 내려 말라. 쨔쨔나 말할까 바로 와라.
1: 야매 이모, you're listening to Blackout on Triple J.

0: 말했지. 하나 인데 안 걸은 거야. 월월여라. 하나 거꾸로 돈 내려 말라. 예쩌나 말할까 바로 와라.
1: Abby and Tyrone.
2: Me if I saw Stuart Little. Bang.
1: On Triple J Breakfast.